0: 가버니다 구구구 널 크라이동웨요 샤라샤 포인트 메가 하르죠 FM 우체도 아우 디니 어층 르사몽 반대로 쟁원이 기샤 레르카 타이 파이리마보 레르카 탐닌 가갈 지널 키스사 징잘 파이머니 바기네이 쟁 조라모테 카이 샬카마 반드니 베치보 하비 말이야 아우 헤노 하이 조토노 람쇼고 지니 디니니 샬카마 반드니 베치보 카클레오노 리조토노 다부 나이노 도모나네 판다 아우 디니 샬카마 판드니 베체 보송 코클람 샬레나이 지니 누쿵니 르그이나이 누쿵니 코크로노 르키 친 코클람 샬레나이 타미헨카이 디니 니샬 인터내셔널 패밀리 데 니니 발레샹이 동고 하용 누쿵 샬 발레샹마니 바기나이 칭 디니 지니 누쿵노 르기노 코클람 샬레나이 아우 te ang koi namu chok nai chini je khrai tong nai cho to chini ta ko ko mari ki ching nok jot no puila fru pan da no khane na gra di kok pothoma khana oi no ro bu khawa wan so gi apni ya gulo kok sha ho ka ke no cha o te shina na nya bu kok pothoma no ki kok sha lai tong ni nai apni ba gi no ang puila fasing no chini jot to khrai tong nai Hello? Hello. Joey Tanka, sung Manchumelia, Cockery, sung Dinin Panda, Cocklam Shalinae, Hyunukum Shal, Norogi, sung Shalinae, one sung Lamaba, out in Nukumi Cockrock, Norogino, sung Shalinae, sung Kaham Krenkai, Nukum Kanani Tankai, Tamu Kleina Nangai, Eba Nukum no Nikani, Kleina Tankini, Chini Tamu Klai Tayrok Dong.
1: I get to meet no big side again all the power to do to try. Me, I just don't

0: 헷갈리게 하신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형사를 소마저, 연년이게 고모 괜한고, 사모 괜한고, 고모 살을 꾸는고, 그러니까, 고모를 이러더니, 이니, 마음 기분이, 한거 뭐라 기분이, 성사 기분이, 이러더니, 그거 참고도. 이니, 사모 괜히 가야 하더니, 아버, 동아이 캐는, 사모 사모 괜히 야포도 잔년이다, 이따, 그래도 막, 바로 막 괜히 하고, 동고. 그러니, 물론 뭐라 한거 본다, 이따, 이니, 아, 너 국가다, 이따, 아, 이니, 농님 사부른다 있죠. 아, 슬라우 그런 것도 보니, 아, 그럼 뭐, 그것도, 이니, 삼, 그냥, 이니, 삼, 그냥, 이랬는, 내 집안이야, 그래, 반이야, 이니, 삼, 그렇게, 만들면, 너는 하는 아니야. 아, 뭐, 지금, 제법, 그래, 이니, 오피스 삼, 그냥, 그래, 아, 뭐, 보자, 이제, 뭐, 좀, 형태들 삼으니, 뭐, 그때는 삼으니까. 아, 뭐, 오히려, 몇 번부터 물었을 때, 그냥, 얼굴 보니, 이제, 봐봐, 그냥, 뭐, 뭔다, 이제. 그때, 삼으니, 그때, 농님, 그때, 보이바니, 약간 이제 이제는 된다 이또 요트는 것도 뭐 아무 보이냐 이제 거기 바로 아 바다 것도 늦으면 꿈꾸는 뭐 여진 뭐 저마저 진 거기 바로 누구 돌아서 뭐 아버지 볼 파요 신세할 거 때문에 파요 아무리 선물하는 거 다이토로 위바 보고 가르치는 거니 다이토로 어 거다 그런 이제 꾸는 선물이 비고 뭔가 빨리 그냥 키는가 막 지니 언년에 발판이 이제 그 섬장 더가 아마 원래 술랭 그거 자갈 좀 커버리 지니 섬장 그거 아버님 섬장 섬뭐 섬장하는 거를 어디가 보고 알지는 봐 발포디 미친이네 마트 무슨 또 그거 세준 아버님 어쨌든 뭘좀 택배 잡아서 좀 택배네 섬장 뭐 아버님 그거 두목에 섬장 그런 거 어디가 보고 알지는 이건 뭐 그래도 고도나 고도 아, 선물장님으로 무사부터 입었느냐, 예시나는 건보가 자꾸 맥살이 맞는 막이, 아버 같이 약간 그래도 고피 사들라도, 그거 그래야, 프로젝트, 모르는 프로젝트 선물장도 뭐, 아이고, 아, 그래도, 아버님, 저도 나, 그놈, 거, 거, 이제 뭐, 양님이 보러 가려고 할 때, 아니, 너, 뭐, 뭐, 가야지, 뭐, 이제 그놈 선물장, 그랬는데, 막이, 사실, 그, 니가 살때 살다도, 그니까, 성사는 삼동기 저도 니스타 돌려 큰 소모야가 아버님 밖에 지니시하고 대파를 파여 삼은 거 그것이 난다고
1: 아버님 국민 고로로 저도 너무 부지래 마다 많이 되나 아니 근데 너무 큰거 무슨 증자를 샤파에 봐증어 와시우스 증자를 먹고 라이트 프로 지금 너무 큰 고로로 무슨 초바오 이렇게 봐 증을 넣기도
0: 그럼 이제 김이 버리바를 끊기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만 해보는 모습 없는 거가 날뿐에 바로 프로듀스 비밀 살펴는 거, 돌 걸어가는 거, 이제 뭐 그 그런 거 끊고 전부 가지고 뭐 미아사디 밤 브레이크나 또 이런 밤 리포터 본자가 이미 또 하고 전부 이제 뭐 바로 프로듀스 비밀 살려나는 거, 살려 아 그런 뭐냐까 가 한번 무섭게 그만 리포터 그랬자 한번 오늘 살려줄 수 있는. 바로 디시비 아저씨 말본도 무슨 그 중요 어 다음 거 살바 가는 거 살적 상품 아니다 아 방금 이제 이제 꼭 살이가 나 단전이 볼 같은데 감 그래 좀 저 혼자 이런 거 더 가르치니까 아 사월 가이는 선물 가기 미스터 소주 나 고부지 야 그거는 삼도 뭐지 알아서 그런 거 삼도 가지고 가고
1: 한번 하는 거 Ao, melai no nang kong mani kok, chini ta kok okra ni, okra boro rok ni, kong ni no khorza kok, matai ni kok ni shaman, ba bak sa, au. Jabar pa na sini no kong ni okra chakra rok sung no, mung sa sa kok shao, chung no advice ro, dagi mung rok, ro, afro rok sung, kana na nang go shai mana nang go tam ni hingga kai, nok no kong, no ti tong nai, duli tong nai, okra chakra nok ni, apuni bagina no kong no chung, বেলাই নাংকুকমানি ইম্পর্টেন্স মারো চিনি লাংমাও তামনি হিংকা হাঙ্কাই নুখুং অমাহাই কাইশা থাই যে জাগাও চং খাকচাং মামানো তাকলাই 2026 নি ওবিসি নি ইন্টারন্যাশনাল ফ্যামিলি ডে নি থিম অংকা ককবোধমাংকা ফ্যামিলিস ইনকোয়ালিটিস অ্যান্ড চাইল্ড ওয়েলবিং চিনি নুখুং ফেলাই মুংতাই চেরাইনি হামক্রাইমু অবরণরগিন ওয়ানসুকমু হাপাং রক নাহারি দমানি বাকি নব তাবনি অ জরাও চিং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sao ni sa chu ra ra ra tao ma tao chu ra.

이브사즈 자공고디마 파이디마이나 파이디마이나 파이디마이나 벌기어스럴 카줄바이 능랩 와콤 또야르바 파이디마이나

이렇게 나이 때 나이 때 르차봉 크나 나이 때 크나 나이 때 기니노 타복래 자두니 코랑 반다니 파이탁 르차봉 크나 나니 부카 응게 통카 에바 파이탁 저라 응게 통카 아 응게 승 하디니 자두니 코랑 반다 크나 또 르차봉 크나 나이야 때 증 하용 누콩니 샬노르게 녹 누콩니 꼭록노 뜨이노 제 만삭 항제 녹마니 항제 시마니 아브록노 뜨이노 너록노 바이양 샤카 아오보노 탕나니 아바 하치니 자두니 코랑 반다노 파리나니 스강 오보노 사나니 무중고 증 녹 누콩니 사이 그락 진이 랑마오 함삭몽 대그리 하야다바 함삭몽 녹누쿵니 바게노 카티위더니디 데 녹누쿵니 버럭노 제만삭 그방 저라리디 부마부 반응 톤부사부디농 톤 거럭샤테 거럭샤바이 그방 제석능 저라리 만나이 녹누쿵 아슥녹락 클라이 만나이 녹누쿵니 함삭몽 아슥노 포알작나이 아슥노 나이타톡나이 때 거럭샤테 거럭샤니 카니콕 시나나고 샤이마나나고 제티케 보이토크락니 마나이테 제티케 보로로 우클로고 니니누쿵니 보로로크노 뭉사슥 함야 샤야 에바 뭉사슥 와라이차 칸케 녹누쿵니 보로로 제티케 시위마나테 샤이마나테 아니 보마보파 아니바게 함야 카이글라 에바 아노테 오모하이 샤글라 에바 아니부사 아니 무캉 쇼크라니 탕글락 오버하이 보이토 녹누쿵고 아 보이토 크락 클라이나낭나이 녹누쿵니 보럭바이 코럭샤테 코럭샤바이 그탈라이 동나낭나이 함삭무 그방르우이테 아보 응기만나이 제슥능 조라리보 녹누쿵노 아슥노 아 함삭무로 포아르삭나이 증 보로로 함삭무 무니 타니 아프르노로 두고 제프로 니지니 샥바이 탕니 카니 꼭 샥바이탕니 그방마 카낭마 카낭작 에바 카캄작 꼭록노 녹누쿵니 깨보 보럭노 파노 샤오이 마냐 한게 아프로노 뭐 테코록샤니 테코록샤노 탕의 샤요 하얀드바 하니바기노 아포이토크락 함작모 녹누쿵니 보로록 바이노 제만삭 스남나니 자이톡디 담니 한게 녹니 부마부 파슥 부사노 함작 나이보 그리나 하이 마통앙테 부사부티 록니 바게보 부마부 파슥 코토로 승살로 승살로 그리 하니바기노 녹누쿵 노 제만삭 조락 방르나니 যতন মাচাই তক নাই হাইসে হিংকে ফাইদি হজরাও পাইথাক রচাপং জং খনালাই নাই জাদুনি খরাং পান্দানি পাইথাক রচাপং হজরাও বেলাই নখনা তত রচাপং অর রচাপং খনালাই নাই চিনি তিনি নি জাদুনি খরাং পান্দানো জং পাইরি লাই নাই যতন ন ছানানি মুচুং গো পান্দা পায়া শাকসরা লগি দং দি তে খনাই দং দি অখনা তত রচাপং নরক নি বাগাই